0: 도쿄 코리아 229 다이렉트 그립 디센딩 플라이 150 마이크
1: 코리아 229 도쿄 프로치 리포터 2
0: 아세싱 플라이 180 코리아 229
1: 코리아 229 라자 람웨이 16 레프트 익스펙트 아이리스 양키 람웨이 16 레프트 아프로치 클리어 투 비 아 스완프 골프 아레바
0: 아저 클램프 스완프 골프 아레벌 익스 아이리 양키 16 레프트 코리아 229
1: 코리아야 2129나 디센트 리츠 라이트 레벨 150 바이 그립 나리타 KNH 29나 78 인포메이션 노벤바
0: 아저 코리아야 229나 위에븐 아 체크 노벤바
1: 아 코리아야 2129나 컨펌 디센트 리츠 라이트 레벨 150 바이 그립
0: 디센트 플라 150 바이 그립 코리아야 229나
1: 에어 프리미어 73번 디센트 노멘테 9000 캔슬 스타 올 리스트릭션
2: 디센트 노멘테 9000 캔슬 스타 올 리스트릭션 에프나 72